0: 哇！喂，經唔過今日十二場啊，捨唔捨得？
1: 梗係唔捨得啦！
0: 你估你會唔會就咁樣放我哋走？
1: 啊！你估尾場咁啊有啲特別安排啊嗱？
0: 我唔知啊，睇情形啊，睇情況啊。